박진, 아니 박민비, 아니니. 봐봐 뛰어, 내가 다 혼자 빨아 니고 봐 니고 니고 니고. 이거 갖고 뭐할 수 있고. 다니는 놈이냐. 선조 다윗, 국정을 쓴 또, 작가와, 어떻게 쓰였는지.